닭곳살. 야, 이 너는 마기 칼로 콜라도야. 어? 왜 해봐 치름 칼로 내하네. 아우라 기와도 아트 칼로 이케라. 에 뭐로? 와 가네 가네. 칼로 나르가 맞네. 라울레스 두이니. 아? 아드 카우르 카우르 되네 랑가 파타. 코이 나히. 왜 마이 위트르드? 응? 부타나드 부타. 아들은 이거 뜨거 간노 부타 와이. 와이파트 이거 뜨거 간 뭐네다. 혼자 내는 했다 네다. 마누르 차이나 타바트 이거 뜨거.